0: 입니다. 기꺼이 life은 손을
1: all of meets. Non-stop the best in Nederlandische Musik. Studio NL. Niederpop.